0: 내어주고 너만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girl.
1: 너는 내 별이자 나의 호주니까 지금 이 시련도 결국엔 장시니까 너는 언제까지나 지금처럼 밝게